0: 이라디오 꾹!
1: 복간 이라디오 꾹!
0: 복간 이라디오 꾹!
1: 이게 까무 거기 두세!
0: 까무 향기 또 이라디오 꾹!
1: 에, kenapa kalian berkelahi?
0: Ini dia robot radio ku. Aku kan mau dengerin radio C.
1: Ah, radio C. Mendingan radio P. Kalian kuno, itu radio yang kurang aci. Ini radio yang aci. Dengerin dong.
2: 96.9.
0: Ah, aci ya? Radio apa nih?
1: Ini El Koga Radio Bayi.